분명히 난 입을 덮어줘.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무 추워. 우스워 보이기 싫어서 핑계를 빼고 누워. 언제나 불안 속에 살아. 뜨거워 그래서 내게 보내나봐 차가운 시선. 이 세상 어디도 날 위한 곳은 없어. 도망치듯 집으로

흘리길 하던데 하물며 나는 나쁜 놈을 보면 겁이 나. 나도 똑같은 다행이잖아. 좋은 사람이지만 웃기도 해. 나는 웃지만 나는 건 아니야.

보여 상상 그 영상이를 끄지 못해 입에 술이 고여 불름 끊길 때 그나마 숨이 놓여 Just cut me out or kill me out Happy ending은 됐어 Don't let me fade

어쩌면 너와 난 저 프레임부터 결말이 예정된 미친 슈레인. 어쩌면 너와 난 저 씬부터 마지막을 향해 행진. This is our last.

그대로 보기 시작해. 외로워지는 지름길인데 괴로워지는 기름칠인데 꿈을 잃거나 이루거나 그 다음 날을 다시 살아가잖아. 걱정하지 마, 이 모든 게 꿈이야.

늦꽃을 아직 늦꽃을 아직 뱃살이 늦좀을 자는 생인 게 뱃살이 일러주지 않으면 안직도 늦좀 자는 드릇국과 어욱도 인치기 일어난 간질간질 눈 비비고 고랑서 팔만이도 팔랑팔랑 보름과 질도랑 아직 모실 가는 뒤 뭔가 보는 질레염에 이시나 저시나 이제사 드릇국과 질텀인 게

와아아아이 갑갑한 이 세상 속 홀로 여기 남아 내 삶 속에서 반틈 뜨집어낸 너가 나가는 걸 보고 있어 시간은 여전히 너무나 빠른 또 우리에게는 색다른 그 공허한 맛이 있다 좀 들어보라고 내 말 날 선단을 골라 또 자르시 그 두둥강 나버린 마음을 꿰맬 순 없지